0: 아마도 새벽들의 생각한 도구 산다가 제네마나
1: 나와라 와봐 자리 담무다 엄마 말만의 겐다우라
0: 나부도 가지 가까지만 땅 깔리니 맘만 졸라 칼람사이 구가마함만 왜 떠오르게 희사이 뻔나맘만 왜 유르게 희사이 뻔나맘만 유르 팔리사이 두하
1: 나와라 와바자르다무사맘마
0: 다마와살라나 아하지자자 앙치 살기야이길라나 야이길라나 내는 더울라 한나가 바지 내는 더울라 맘만 회나